0: 그지 와 있어 하면서 해.
1: 자네. All units 10-8 on the signal 20, go.
0: Also nice, thank you.
1: Cover.